0: world. BEFM, Busan, Yeongwangseo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6: 웨더 이즈 소 나이스 투데이. 아임 쇼 디스 원트 비 어 빅 딜.
7: 어 3 세컨드 롱 랩스 인 저지먼트 캔 번 업 앤 엔타이어 마운틴 위치 윌 테이크 100 이어스 투 리커버. 위 캔 프로텍트 디즈 러쉬 포레스트스 이프 유 팔로우 디즈 가이드라인스. 퍼스트, 두 낫 브링 플레머블 마테리얼스 투 더 마운틴스. 세컨드, 두 낫 쿡 오어 캠프 인 더 마운틴스. 서드, 두 낫 리터 시거렛 버츠. Your small actions are the first step towards protecting the beautiful forest.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The time is now 10 o'clock.
9: 3D Jukebox Hour 2 continues right now.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Let's get some fresh air. What's going on? Why can't I see anything?
6: It's the yellow dust. You have to close the window. Hey, I know it will improve your eyesight. Look at more beautiful things, like me.
5: Can you tell me what I actually need to do during yellow dust days?
6: Fine. Here are your guidelines for days with yellow dust. First, check your windows to make sure the yellow dust can't get inside. Turn on the air purifier. Second, refrain from outside activities if possible. If you do go out, wear a mask. When you get home, thoroughly wash your hands and feet. Third, fully wash any fruits or vegetables that have been exposed to yellow dust. And last of all, get plenty of water. Keep up to date on weather forecasts for the latest yellow dust information.
5: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7: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en

0: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Let's get some fresh air. What's going on? Why can't I see anything?
2: It's the yellow dust. You have to close the window. Hey, I know it will improve your eyesight. Look at more beautiful things, like me.
1: Can you tell me what I actually need to do during yellow dust days?
2: Fine. Here are your guidelines for days with yellow dust. First, check your windows to make sure the yellow dust can't get inside. Turn on the air purifier. Second, refrain from outside activities if possible. If you do go out, wear a mask. When you get home, thoroughly wash your hands and feet. Third, fully wash any fruits or vegetables that have been exposed to yellow dust. And last of all, get plenty of water. Keep up to date on weather forecasts for the latest yellow dust information.
3: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방송.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0: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a brand new segment here at For My Busan. It's Monday Groove with artist Jo Tae-joon.
1: Yeah.
0: May I call you a celeb?
1: 안녕하세요.
0: 너무 재밌어요.
1: 안녕하세요.
0: How are you?
1: I'm fine.
0: Good.
1: Yeah, I'm so fine.
0: Good. 우리 언제 만났어요? 몇 주 전?
1: Two weeks ago?
0: 네,
1: 2주 전에.
0: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개편이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우리 특집했는데 6시 프로에 나오는 슈퍼스타 DJ 민수 왔어요.
1: 아.
0: 너무너무 장난꾸러기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 시간은 장난꾸러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래서 혹시 TJ 씨도 장난꾸러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1: 아, 뭐 할 수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뭐 할까 말까? 우리는 바로 스키샷 할까요? 네, 스키트로 들어갑시다.

0: You who still don't know you, for those of you out there who still don't know you in here, please tell the audience who you are.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말로 가능합니다.
1: 네, 저는 부산 로컬 밴드 네, 조태준과 부산 그룹의 리더이자 네, 부산을 노래하고 있는 가수 조태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 네. 이런 세그먼트 할게요. 그러면은 what brings you here today? Why are you here?
1: 그래서 제가 그 PD님이랑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0: 네.
1: 그 야외에서 공연할 일이 많아요. 부산에 특히 부산에서도 바닷가나 그럼. 뭔가 부산에서 또 관광객들도 많고
0: 맞아요.
1: 요즘은 부산이 정말 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은 도시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있을 때 제가 노래를 할 일이 좀 많거든요.
0: 그러니까.
1: 밖에서 야외 공연이 많으니까.
0: Good. 돈 많이 벌어라.
1: 화이팅.
0: 네.
1: 그럴 때 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네.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죠.
0: 왜냐면요,
1: 맞아요.
0: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중간 중간에 뭐 네.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근데 뭐 막 뭐 아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죠.
1: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그 오예 이거밖에 안 해요.
0: 오예도 yeah. 괜찮아요.
1: 오예 이거밖에 안 해요.
0: 네. 됐다. So basically, there's so many things. So I'm going to go in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ere's so many things that TJ wants to be able to share with the global crowd here in Busan when he performs. So we made a decision. We decided to take you, TJ, the leader of local band Busan Group in Busan, and turn you into a global star. Global yeah. 스타로 갑시다.
1: Fighting.
0: 그래서 월요일마다, every Monday, TJ will be joining us, sharing his songs, his music, and of course, some English expressions.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월요일날 5시에 이 채널을 고정하시면 네. 이제 저의 성장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예, yeah. yeah.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very simple, 아주 간단한 건데 네. 중요한 겁니다.
1: Yeah.
0: It's introducing themselves to an audience or to someone else. 그러면은 when people introduce themselves in Korea, what do they usually say?
1: 간단하게 두 문장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조태준입니다. 부산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0: 와, 완전 겸손하게.
1: 그냥
0: 이렇게 뭐 만능 엔터테이너 조태준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1: No?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LA에는 LA 메탈, 시카고에는 시카고 브루스. 부산에는 부산 그룹.
0: 아, 오케이, good, good. 와, 매력적이죠. So basically, 네. what about in English, right? So, like in today's edition, in the skit, you just said, oh yeah, fine, thank you, and you.
1: Yeah.
0: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죄송한데 조금 예 넘어갈게요.
1: 네.
0: But you still have to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그래서 혹시나 뭐 외국인 많이 있고.
1: 네네.
0: 뭐 아까 얘기했던 게 뭐 LA 하면 LA 메탈, 뭐 시카고 하면 시카고 블루스, 부산 하면 부산 그룹.
1: Yeah.
0: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야지.
1: Yeah. LA is LA 메탈. 시카고 is 시카고 블루스. 부산 is 부산 그룹.
0: Okay.
1: It's okay.
0: That's not bad. How much will we give like this? 3 points. If you get all the way up to here,
1: yeah.
0: then you get good points. Okay. So that's kind of tough though. It's kind of tough. So usually your self-introduction in English, 자기소개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1: Hello, I'm TJ. I'm from Busan. Thank you.
0: Thank you.
1: Yeah.
0: Oh yeah. 근데 yeah. TJ 씨가 그 부산 그룹에 외국 사람도 많은데?
1: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다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도 하는 거예요?
1: 저는 한국말로 하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영어로 하면 저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연주해요. 어차피 우리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많이 안 하고 연주하면 들을 수 있어.
0: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네. 음악은 언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음악은
1: 맞아요.
0: 언어지. Okay, so I'm going to show you how to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for auditions or first meetings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배우고 싶은 거 있나요?
1: 아, 배우고 싶은 거는 공연장에서 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야외 공연장에서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함께 공연을 즐겨주세요.
0: 아, 완전 한국답다. 어.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It's very Korean. 그렇죠? With the beautiful sea.
1: Yeah, yeah.
0: And the beautiful sky.
1: Yeah.
0: Enjoy this music.
1: 어.
0: 아주 간단하게.
1: Yeah.
0: 근데 자연스럽게.
1: 어, oh, 예. Yeah. 어떻게?
0: With the beautiful sea.
1: With the beautiful sea.
0: With the beautiful sky.
1: With the beautiful sky.
0: Enjoy this music.
1: Enjoy this music.
0: Oh.
1: Yeah.
0: Oh.
1: With the beautiful sky. With the beautiful sea. Enjoy this music.
0: 아, 잘했어요. Yeah. 그래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
1: 아, 연습해야 되겠어. 네. Yeah.
0: 아, 그러면은 네. 그거는 자기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1: 네, 네.
0: 그래서 다른 것도 가르쳐 줄게요.
1: 예. Yeah.
0: 어, 좀 쿨하게?
1: 예, yeah, 쿨하게.
0: 네,
1: yeah, yeah.
0: 나는 쿨 아니에요. Oh. 그래서 yeah. 아저씨 쿨하게.
1: Yeah.
0: 어. What's up everybody?
1: What's up everybody? Yeah.
0: It's TJ from Busan Groove.
1: Yeah.
0: 너 거 따라해야지. It's TJ from Busan Groove.
1: It's TJ with Busan Groove. Okay. Yeah.
0: 네, 괜찮아요. 예, 예 하지 마세요.
1: 아,
0: 예,
1: 알았어,
0: 그만.
1: 알았어.
0: Yeah.
1: 어.
0: 재밌다. 네. Okay. 어, 아주 더 어, 간단하게.
1: 네.
0: Hey everybody, it's TJ from Busan Groove.
1: Hey everybody, this is TJ and Busan Groove.
0: Okay, yeah. Cool. And then you say, with the beautiful sea and the beautiful sky, enjoy this music.
1: With the beautiful sea, with the beautiful sky, enjoy this music.
0: 아, yeah. 오케이. 좋습니다. Yeah.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스키트 해볼까요?
1: Yeah.
0: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Up next, we've got a singer all the way from Korea. It's TJ. All right, TJ, how are you today? Can you say a little something?
1: Yeah, this is TJ with Busan Groove. With the
0: beautiful
1: sky.
0: Yeah.
1: With the beautiful sea.
0: Yeah.
1: Enjoy this music.
0: All right.
1: Yeah.
0: Wonderful.
1: Thank you.
0: Everybody, please welcome TJ, the leader of a group representing Busan, with a round of applause. Woo! Woo! 아 너무 재밌어요.
1: 아 네.
0: 아 근데
1: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0: 어,
1: 진짜 연습할게요. 연습할게요.
0: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 영어 배울 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간단한 거 제일 좋은 거예요.
1: 아, 네. 네.
0: 연습하세요.
1: 알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0: 다음 주 with the beautiful sea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0: Are you going to sing a song?
1: Yeah.
0: 오늘
1: yeah.
0: 노래할 거예요.
1: Yeah, okay. 오늘 노래합니다.
0: Good. With the beautiful sea.
1: With the beautiful sea, with the beautiful sky, enjoy this music.
0: 아, 좋네.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 좋아하는 노래다. That's so good. I love it. It's kind of I don't know what to like compare it to. It's just so joyful. Yeah. Your music is just very joyful. 너무
2: Thank
1: 행복한
2: you.
1: 노래.
2: 아, 감사합니다. 행복을 노래하는 노래였어요.
1: 아, 맞아요.
2: 예, 바다에서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행복하고 싶어.
1: 약간. 맞아요. 네. 근데 뭐
2: 당신과
1: 어떤
2: 함께.
1: 약간 비치보이즈 같은 느낌도
2: 비치보이즈 너무 좋아하고
1: 그런 것 같아요.
2: 비틀즈도 너무 좋아해요.
1: 예, 그런 네. 바이브가 있어요.
2: 아, 네. 예.
1: 그래서 뭐 한국어 못해도 무슨 분위기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2: 네네네.
1: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표현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2: With the beautiful sky, with the beautiful sea, enjoy this music.
1: 아우, Thank 잘했습니다. You. Yeah. TJC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Thank you very much, TJ.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All right, up next, this is Moonshot by Anne Flying. If you want a chance, be not afraid.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사이.

0: FM 부산 영어 방송.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I
4: call him.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5:00

0: 보컬리스트와 정소희, 정서현 보컬리스트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Hello, I'm saxophonist Lee Byung-ju. As the chairman of the Music Artist Association, I'm working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musicians in Busan.
1: My name is Sohee Jung, and I'm a jazz vocalist, and I'm working based in Busan, Ulsan, Gyeongnam area. Today, I'm very excited to talk about jazz music. Hope all listeners enjoy this show today.
3: Hi, guys. Thanks for having me. I'm Sohyun, a vocalist based in Busan. Lovely to meet you.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 hear this is the first time Busan is hosting International Jazz Day. So how did it come to be held in Busan this year?
4: 네, 부산에도 그 훌륭한 재즈 뮤지션들과 재즈를 사랑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0: 네.
4: 부산도 충분히 이런 국제적인 재즈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performance is planned and what makes this concert particularly special?
4: 네, 빅밴드 특유의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아마추어 빅밴드와 프로 빅밴드가 함께하는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예, 단순히 공연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재즈인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장면 자체를 보여드리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1: It's a jazz big band made up entirely of local musicians from Busan. Second, it's a rare chance to see such a variety of players from each section on one stage. And when they come together, the sound is just incredible. We've already had our first rehearsal, and it was so amazing.
0: I see.
1: You can definitely look forward to it, really.
0: I'm already looking forward to it. Could you tell our listeners what kind of musicians make up the full big band?
4: Big band는 보통 그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그리고 피아노, 베이스, 드럼 같은 리듬 섹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0: 네.
4: 대체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재즈 밴드와는 또 다른 규모감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0: 아.
4: 이번 공연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연주자 5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꾸준히 음악을 사랑하며 실력을 쌓아온 아마추어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4: 네, 그렇게 서로 다른 경험과 색깔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였다는 점이 오히려 이 공연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And what would be the best way for jazz beginners to enjoy the jazz concert, especially like this big band?
1: Jazz is a music of communication. A jazz audience is often nod their heads, tap their feet to the rhythm, sway their bodies, and even cheer and applaud in the middle of a piece. So in order to fully enjoy our concert, we invite you to participate by using your hands, feet, and voices, just as the performers use their bodies to create the music.
0: Oh, wow. So it's like dancing with
1: yes,
0: the ensemble.
1: Right.
0: Sounds awesome. For, you know, those who can't make it to the performance, would it be possible to give us a short live snippet right here?
1: Sure. The song is called Normal Place.
0: Hey!

0: man, never roaming. Find a man and be a wife and we settle down. No more booze, nothing but happiness. When we settle down, there'll be no more blues.
1: 감사합니다. 정말 공연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벌써 드는데요.
2: Well, I know we're here to talk about the big jazz event on Thursday, but I'd also love to hear about each of your musical journeys. What made you start music and why did you choose jazz in particular?
3: 처음에 색소폰 소리에 매료돼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네.
3: 특유의 인간적인 음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재즈를 접하게 되었는데 재즈는 정해진 틀 안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기보다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매번 다르게 연주될 수 있고
2: 그쵸.
3: 연주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듯이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즈를 계속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매력 때문에 연주를 거의 한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I've always loved popular music.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3: The weather is so nice today. I'm sure this won't be a big deal.
4: A 3-second-long lapse in judgment can burn up an entire mountain, which will take 100 years to recover. We can protect these lush forests if you follow these guidelines. First, do not bring flammable materials to the mountains. Second, do not cook or camp in the mountains. Third, do not litter cigarette butts. Your small actions are the first step towards protecting the beautiful forest.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5: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6: 6:00

0: 강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6: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7:00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0: Expert insights.
1: 한 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표현들을 모닝 웨이브 인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요 이슈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추가 협상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리더십이 붕괴 수준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2: The expert joining us is Professor Michael Birch from Eckerd College. First, let's hear about where the ceasefire talks are.
3: Well, right now, it really seems that we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t a bit of an impasse in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Iran feel like they have the upper hand in negotiations. And because of that, neither of them really want to budge or give any ground until they see something from the other side first. Well, at this point, it seems that on a couple of the key issues that there is just not overlapping preferences on the outcome by the two sides in tha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nuclear material, that the Iranians will have proposed a five-year guarantee that there would be no development of a bomb or have the levels for a bomb. The United States wants a 20-year.
1: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요. 두 국가 모두 본인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양보하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 왔다고 합니다.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같은 주요 이슈에서도 접점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5년 동안 멈추겠다. 미국은 적어도 20년을 요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Have an upper hand, 고지에 있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볼까요? 전문가는 Both the U.S. and Iran feel like they have the upper hand 라고 했는데요. 이는 두 국가가 이 협상에서 서로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죠. 또 다른 예시로는 Knowing about your rivals will give you the upper hand in a competitive. 적을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해진다 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Overlap, 겹치다 라는 의미인데요. Our schedules overlap, 일정이 겹치다. Overlap the paper by 5cm. 종이를 겹치게 두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물리적인 의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예시에서는 There are no overlapping preferences on key issues. 즉, 미국과 이란의 주요 이슈에서는 겹치는, 즉 일치하는 입장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이 붕괴 상태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두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지금 이란의 내부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3: Yeah, so one thing that is we have to be careful with, right, is that we know that there's a lot of factions and that each faction is leaking that they are the critical faction that is in control.
4: Right.
3: The military has definitely taken the lead.

0: lead in the past month, you know, and it makes sense, especially in a wartime setting, that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state have been flowing through the military.
1: Right.
0: For everything that we hear is that the supreme leader was injured, because he was the son of the previous supreme leader, Khamenei. So he was, you know, it seems like he was at the place of that attack and that he was injured, and it's still not entirely clear how injured. We see the term gravely injured being used by some. And so that suggests that day-to-day decision-making is not coming from the supreme leader, that he may sign off, but instead that what we see is a generation of the army after decapitation strikes that have taken over that seem to perhaps be more hard line than those that they replace.
2: 이란 안에는 많은 파벌들이 있고 이들은 서로가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시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이 지난 한 달 동안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이런 이유로 일상적인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하지 않고 승인만 내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초기 공격에서 군의 주요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사망한 지금 새로운 지도자들은 기존보다 더 강경파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주요 단어 알아볼게요. Faction, spelling F-A-C-T-I-O-N입니다. 정치의 정파, 당파라는 의미인데요. 전문가의 예시를 보면 There are a lot of factions and they leak that they're the critical faction in control. 이란에는 많은 당파가 있으며 본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파벌이라고 말을 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무슨 세력, 무슨 파, the pro-so and so faction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다음 표현은 sign off인데요. 결제하다, 승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서류 결제를 받을 때 결정권자의 사인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Day-to-day decisions are not coming from the supreme leader, although he may sign off. 이 문장에서 최고 지도자는 일상적인 결정은 하지 않고 단순히 결제만 하는 정도다라는 의미죠. 네, 지금까지 미국이란 협상 상황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조만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interview. 이제 완연한 봄을 지나 거의 초여름으로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미 봄맞이 대청소 하셨을 텐데요. 이 대청소, 위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인터뷰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The expert is Dr. Mary Dozier,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청소가 단순히 청결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Quite a bit of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is that there's a really big link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and your clutter level. So both folks who declutter tend to then have a decrease in their anxiety and depression. And also sometimes when you're feeling depressed, it can lead to increasing your clutter. So if you're feeling, say, like so depressed that you're struggling with basic tasks, like even maybe taking a shower becomes really hard. And so we really see this big relationship between our mental health and clutter. Both that mental health problems can lead to worse clutter and that working on your clutter can then make your mental health better. When you have less clutter in your space, whether it's physical clutter or all those emails taking up your inbox, that when you're able to pare that down, it's easier for you to then make decisions. It's easier to see what you need to be prioritizing. But once it starts to pare down, it's easier to go back and to tackle again.
2: 전문가에 따르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과 어지럽힌 잡동사니 사이에 큰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지럽힌 것들을 치우면 불안이 해소되고 반대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정리 같은 기본적인 일이 힘들어서 이런 잡동사니가 늘어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 공간,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든 이메일 같은 가상의 공간이든 이 공간이 정리가 되면 결정, 우선순위 정리가 더 쉬워지고 또 나중에 점점 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With that in mind,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Pare something down. 조금씩 줄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pare, spelling은 P-A-R-E입니다. 거대한 삭감보다는 약간씩 조금씩 줄이는 뉘앙스인데요. 예시를 보면 When you pare down your clutter, it becomes easier to tackle again.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다 이런 의미죠. 과일 깎는 작은 과도도 그래서 paring knife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어는 익숙하실 텐데요. tackle. 축구 등에서 태클 걸다. 스포츠가 아닌 맥락에서는
3: It's very normal, right? When you think about like small children immediately make attachments to like a stuffed animal or teddy bear. But oftentimes these items can bring us comfort. And they also, items remind us of loved ones, right? That we often hold on to things of that maybe were given to us or remind us of people who aren't with us anymore. And then items also give us our sense of identity, right? The things about like choosing what you wear or the teacup that you have in your space. And so I think so often when we think about getting rid of items, we start to think about, well, what does getting rid of this item mean about me and my identity? And so I think sometimes people can get caught up in that sense of, okay, if I get rid of this this book that my grandfather gave me, am I getting rid of part of that memory? So I think it can be difficult to disentangle kind of the memories and the emotions from just the objects themselves.
2: 물건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이 인형에 애착을 가지고 어떤 물건들은 우리에게 가족이나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 추억 같은 것들을 상기시켜주기도 하죠. 또 다른 물건들은 우리 자아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럼 나의 일부분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과 물건들의 관계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가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Be caught up in something. 무엇에 휩쓸린, 몰두한, 휘말린이란 의미입니다. 예시로는요. Some people get caught up in this idea of if I get rid of this, am I getting rid of the memory? Caught up in this idea. 뜻은 이 생각에 그러므로 내가 이 물건을 버리면 추억도 버리는 걸까? 라는 생각에 휩쓸린다 라는 뜻이고요. The firefighters had to rescue the people who got caught up in the storm. 물리적으로 폭풍우나 사고 등에 휩쓸린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단어는 disentangle 인데요. 뜻은 구분하다, 풀다 입니다. tangled, 헝클어진, 복잡한인데요. 영화 라푼젤의 영어 제목이 Tangled이죠. It's hard to disentangle our emotions from these objects. 우리의 감정과 물건을 구분하기 힘들다. 또한 I'm trying to disentangle myself from all the workplace drama. 직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 정도의 의역 가능합니다. So, have you already done your spring cleaning or have you been putting it off? Like myself, if you fall in the second camp, I hope this interview helped. Let's take a song break. It's Saturn by Caesar.

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The time is now 12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o Bangsong.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EFM 90.5, and in Gijang, Noksan, and Cheongwo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YouTube. Just search Arirang Radio K-pop. Miss today's show? No worries. Catch the rerun every day at 2 a.m. KST. And here's something special. We've got weekend-only episodes every Saturday and Sunday at 11 a.m. KST, exclusively on Arirang Radio. Got a message or a song request? Send it anytime through the Culture Crunch Send Messages board on arirangradio.com or email us at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We'd love to hear from you. Let's keep crunching. And that's all for today's High Five. We took a look at five different topics, a closer, sharper look at the hottest Korean issues of the week. But we'll be back next week with more hot issues of Korea. So do join us again. For our final song, we'll leave you with 봄, 여름, 가을, 겨울, still life by...
1: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라마라 홈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절대 깨지지 않는 혁신의 결정체 안 깨요 유리 그릇 세트.
5: Wow, this looks beautiful. And you're saying it's unbreakable. Like actually unbreakable. That's pretty bold. I mean, it's glass though, right?
3: 자,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저희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립니다. 이 유리는요, 아무리 떨어뜨려도 절대 안 깨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떨어뜨립니다.
5: Was that supposed to happen? I mean, I've seen a lot of product demos go wrong, but it's okay. It's glass.
3: 예, 자 그럼 이제 끓는 물 속에서도 멀쩡하다는 걸 우리 고객님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자, 넣을게요. 하나, 둘, 셋.
5: Okay, okay. Don't worry. It didn't break. It just exploded. This is a brand new product, so we do need to do more experiments.
3: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깨진다는 게 유해한 물질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가닉으로 만들어져서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번 여기를 철수세미로 빡빡 닦으면 여기가 깨끗해지면서 단단해져서 망치로 두드려도 멀쩡하거든요. 보세요.
5: Was that normal? It is made of organic ingredients, so give it a try.
3: 자, 여러분, 지금 전화 주세요. 보증 기간 내에 무조건 교환 가능합니다.
5: What's the warranty on this?
3: 오직 오늘만 단 16만 세트 한정 160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오늘 배워볼 표현, 보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5: What's the warranty on this? What's the warranty on this?
3: What's the warranty on this?
2: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품질을 보증해주는 기간인 보증기간을 한국에서 AS 혹은 After Service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Warranty라고 표현합니다. 1년 보증은 One Year Warranty, 3년은 A three-year warranty. 이렇게 앞에 기간을 붙이시면 됩니다.
6: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0: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Bang.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Let's get some fresh air. What's going on? Why can't I see anything?
2: It's the yellow dust. You have to close the window. Hey, I know it will improve your eyesight. Look at more beautiful things, like me.
1: Can you tell me what I actually need to do during yellow dust days?
2: Fine. Here are your guidelines for days with yellow dust. First, check your windows to make sure the yellow dust can't get inside. Turn on the air purifier. Second, refrain from outside activities if possible. If you do go out, wear a mask. When you get home, thoroughly wash your hands and feet. Third, fully wash any fruits or vegetables that have been exposed to yellow dust. And last of all, get plenty of water. Keep up to date on weather forecasts for the latest yellow dust information.
3: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4: 부산 영화 방송.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7: The time is now 4 o'clock.
8: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a brand new segment here at For My Busan. It's Monday Groove with artist Cho Tae-joon.
1: Yeah.
0: May I call you a celeb?
1: 안녕하세요.
0: 너무 재밌어요. How are you?
1: I'm fine.
0: Good.
1: Yeah, I'm so fine.
0: Good. 우리 언제 만났어요? 몇 주 전?
1: Two weeks ago?
0: 네,
1: 2주 전에.
0: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개편이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우리 특집했는데 6시 프로에 나오는 슈퍼스타 DJ 민수 왔어요.
1: 아.
0: 너무너무 장난꾸러기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 시간은 장난꾸러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래서 혹시 TJ 씨도 장난꾸러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1: 아, 뭐 할 수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뭐 할까 말까? 우리는 바로 스키샷 할까요? 네, 스키트로 들어갑시다.

0: All right, everybody, welcome back to American Idol. We've got a singer from Korea. It's TJ.
1: Yay! Yeah. Aha, yeah.
0: Yeah, okay, TJ, how are you today? Can you introduce yourself?
1: Yeah, hi. I'm fine. Yeah, thank you. And you?
0: Yeah, I'm good. TJ,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1: Introduce 자기소개. Yeah. Let me introduce yourself.
0: Yeah.
1: I'm ground 자기소개하기.
0: What? Yeah. What?
1: Thank you.
0: 있지.
1: And you?
0: 자기소개해. 자기소개 좀 해달라고 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Yeah, thank you.
0: Ah, 재밌다, 재밌다. Yeah. So this is our new show, and basically what's going to happen is every week we are going to listen to TJ's wonderful music, of course, but we're also going to discover some essential expressions for global stars. So, 환영합니다.
1: 아, 네.
0: Welcome.
1: Yeah, 감사합니다.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자, so 2 weeks ago you greeted our listeners. We had a special show.
1: Yeah.
0: However, for those of you who still don't know you, for those of you out there who still don't know you in here, 네? Please tell the audience who you are.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말로 가능합니다.
1: 네. 저는 부산 로컬 밴드 네, 조태준과 부산 그룹의 리더이자 네, 부산을 노래하고 있는 가수 조태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 네. 이런 세그먼트 할게요. 그러면은 what brings you here today? Why are you here?
1: 아, 그래서 제가 그 PD님이랑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0: 네.
1: 그 야외에서 공연할 일이 많아요. 부산에 특히 부산에서도 바닷가나 뭔가 부산에서 또 관광객들도 많고
0: 맞아요.
1: 요즘은 부산이 정말 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은 도시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있을 때 제가 노래를 할 일이 좀 많거든요.
0: 그러니까.
1: 밖에서 야외 공연이 많으니까.
0: Good. 돈 많이 벌어라.
1: 아,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1: 네. 그럴 때 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네. 쉽지 않아요.
1: 아, 쉽지 않죠.
0: 왜냐면요,
1: 맞아요.
0: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중간중간에 뭐, 네.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죠.
1: 그니까 지금은 계속, 오예! 이거밖에 안 해요.
0: 오예도 괜찮아요.
1: 오예!

0: 얘기를 이렇게 안 해요.
1: 네. 됐다. 됐어. So basically, there's so many things. So I'm going to go in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ere's so many things that TJ wants to be able to share with the global crowd here in Busan when he performs. So we made a decision. We decided to take you, TJ, the leader of local band Busan Group in Busan, and turn you into a global star. Global star로 갑시다.
2: Fighting.
1: 그래서 월요일마다, every Monday, TJ will be joining us, sharing his songs, his music, and of course some English expressions.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월요일날 5시에 이 채널을 고정하시면 네. 이제 저의 성장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yeah. yeah.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t's very simple, 아주 간단한 건데 네. 중요한 겁니다. Yeah. It's introducing themselves to an audience or to someone else. 그러면은 when people introduce themselves in Korea, what do they usually say?
2: 간단하게 두 문장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조태준입니다. 부산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 와, 완전 겸손하게.
2: 그냥
1: 이렇게 뭐 만능 엔터테이너 조태준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2: No?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LA에는 LA 메탈, 시카고에는 시카고 브루스. 부산에는 부산 그루브.
1: 아, 오케이, 굿. 굿. 와, 매력적이죠. So basically, 네. what about in English, right? So like in today's edition, in the skit, you just said, oh yeah, fine, thank you, and you.
2: Yeah.
1: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죄송한데 조금 예 넘어갈게요.
2: 네.
1: But you still have to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그래서 혹시나 뭐 외국인 많이 있고.
2: 네네.
1: 뭐 아까 얘기했던 게 뭐 LA 하면 LA 메탈, 뭐 시카고 하면 시카고 블루스, 부산 하면 부산 그룹,
2: yeah.
1: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야지.
2: Yeah. LA is LA 메탈. 시카고 is 시카고 블루스. 부산 is 부산 그룹.
1: Okay.
2: It's okay.
1: That's not bad. How much will we give like this? 3 points.
2: Oh.
1: If you get all the way up to here,
2: yeah.
1: then you get good points. Okay. So that's kind of tough though. It's kind of tough. So usually your self-introduction in English, 자기소개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2: Hello, I'm TJ. I'm from Busan. Thank you.
1: Thank you. Yeah. Oh yeah. 근데 yeah. TJ 씨가 네네. 그 부산 그룹에 외국 사람도 많은데?
2: 맞아요.
1: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다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도 하는 거예요?
2: 저는 한국말로 하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영어로 하면 저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연주해요. 어차피 우리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많이 안 하고 연주하면 들을 수 있어.
1: 맞아요.
2: 네.
1: 맞아요. 뭐 네. 음악은 언어잖아요.
2: 아, 맞아요.
1: 음악은
2: 맞아요.
1: 언어지. Okay, so I'm going to show you how to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for auditions or first meetings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거 있나요?
2: 배우고 싶은 거는 공연장에서 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야외 공연장에서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함께 공연을 즐겨주세요.
1: 아, 완전 한국답다.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It's very Korean.
2: 그렇죠?
1: With the beautiful sea
2: yeah, yeah.
1: and the beautiful sky,
2: yeah.
1: enjoy this music. 아주 간단하게.
2: Yeah.
1: 근데 자연스럽게.
2: 어, 예. Yeah. 어떻게?
1: With the beautiful sea.
2: With the beautiful sea.
1: With the beautiful sky.
2: With the beautiful sky.
1: Enjoy this music.
2: Enjoy this music.
1: Oh!
2: Yeah.
1: Oh.
2: With the beautiful sky. With the beautiful sea. Enjoy this music.
1: 아, 잘했어요. Yeah. 그래,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
2: 아, 연습해야 되겠어. 네. Yeah.
1: 그러면은
2: 네.
1: 그거는 자기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2: 네네.
1: 그래서 다른 것도 가르쳐줄게요.
2: 예.
1: Yeah. 좀 쿨하게?
2: 예, yeah, 쿨하게.
1: 근데
2: yeah.
1: 나는 쿨 아니에요.
2: Oh.
1: 그래서 yeah. 아저씨 쿨하게.
2: Yeah.
1: What's up, everybody?
2: What's up, everybody? Yeah.
1: It's TJ from Busan Groove.
2: Yeah.

0: 너 달아야 아. It's TJ from Busan Groove.
1: It's TJ with Busan Groove. Okay. Yeah.
0: 네, 괜찮아요. 예, 예 하지 마세요.
1: 아,
0: 예,
1: 알았어,
0: 그만.
1: 알았어.
0: Yeah. 어. 재밌다. 네. Okay. 아주 더 간단하게. 네. Hey everybody, it's TJ from Busan Groove.
1: Hey everybody, this is TJ and Busan Groove.
0: Okay, yeah. Cool. And then you say, with the beautiful sea and the beautiful sky, enjoy this music.
1: With the beautiful sea, with the beautiful sky, enjoy this music.
0: 아, 오케이. Yeah. Okay. 좋습니다. Yeah.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스키트 해볼까요?
1: Yeah.
0: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Up next, we've got a singer all the way from Korea. It's TJ. All right, TJ, how are you today? Can you say a little something?
1: Yeah, this is TJ with Busan Groove. See the...
0: With the
1: beautiful sky, yeah. With the beautiful sea, yeah. Enjoy this music.
0: All right, yeah. Wonderful.
1: Thank you.
0: Everybody, please welcome TJ, the leader of a group representing Busan, with a round of applause. Woo! 아, 너무 재밌어요.
2: 아, 네.
0: 아, 근데...
2: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아, 진짜 연습할게요.
0: 연습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 영어 배울 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 네.
0: 근데 간단한 거 제일 좋은 거예요.
2: 아, 네. 네.
0: 연습하세요.
2: 알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0: 다음 주 with the beautiful sea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0: Are you going to sing this song?
2: Yeah.
0: 오늘
2: yeah.
0: 노래할 거예요.
2: Yeah, okay. 오늘 노래합니다.
0: Good. With the beautiful sea.
1: With the beautiful sea, with the beautiful sky, enjoy this music.
0: 아, 좋네.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 좋아하는 네. 노래다. That's so good. I love it. It's kind of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like compare it to. It's just so joyful. Yeah. Your music is just very joyful. 너무
2: Thank
1: 행복한
2: you.
1: 노래.
2: 아, 감사합니다. 행복을 노래하는 노래였어요.
1: 아, 맞아요. 네,
2: 바다에서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행복하고 싶어. 약간.
1: 맞아요. 네. 근데 뭐
2: 당신과
1: 어떤
2: 함께.
1: 약간 비치보이즈 같은 느낌도
2: 어, 비치보이즈 너무 좋아하고
1: 그런 것 같아요.
2: 비틀즈도 너무 좋아해요.
1: 네, 그런 네. 바이브가 있어요.
2: 아, 네. 네.
1: 그래서 뭐 한국어 못해도 무슨 분위기 있는지 오. 바로 알 수 있어요.
2: 네네네.
1: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표현은 다시 yeah. 한번 해보세요.
2: With the beautiful sky, with the beautiful sea, enjoy this music.
1: 아우, Thank 잘했습니다. Yeah. TJC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Thank you very much, TJ.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All right, up next, this is Moonshot by N Flying. If you want a chance, be not afraid.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사이.

0: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performance is planned and what makes this concert particularly special?
0: 네, 빅밴드 특유의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아마추어 빅밴드와 프로 빅밴드가 함께하는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예, 단순히 공연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재즈인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장면 자체를 보여드리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2: It's a jazz big band made up entirely of local musicians from Busan. Second, it's a rare chance to see such a variety of players from each section on one stage. And when they come together, the sound is just incredible. We've already had our first rehearsal, and it was so amazing.
1: I see.
2: You can definitely look forward to it, really.
1: I'm already looking forward to it. Could you tell our listeners what kind of musicians make up the full big band?
0: Big band는 보통 그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그리고 피아노, 베이스, 드럼 같은 리듬 섹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1: 네.
0: 대체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재즈 밴드와는 또 다른 규모감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1: 아.
0: 이번 공연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연주자 5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꾸준히 음악을 사랑하며 실력을 쌓아온 아마추어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렇게 서로 다른 경험과 색깔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였다는 점이 오히려 이 공연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And what would be the best way for jazz beginners to enjoy the jazz concert, especially like this big band?
2: Jazz is a music of communication. A jazz audience is often nod their heads, tap their feet to the rhythm, sway their bodies, and even cheer and applaud in the middle of a piece. So in order to fully enjoy our concert, we invite you to participate by using your hands, feet, and voices, just as the performers use their bodies to create the music.
1: Oh, wow. So it's like dancing with
2: yes,
1: the ensemble.
2: Right.
1: Sounds awesome. For, you know, those who can't make it to the performance, would it be possible to give us a short live snippet right here?
2: Sure. The song is called Normal Place.
3: Every day when I am far away, my thoughts are onward, forever homeward.

0: Never roam and find a man and be a wife and we settle down. No more blues, nothing but happiness when we settle down. There'll be no more blues.
1: 감사합니다. 정말 공연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벌써 드는데요.
2: Well, I know we're here to talk about the big jazz event on Thursday, but I'd also love to hear about each of your musical journeys. What made you start music and why did you choose jazz in particular?
3: 처음에 색소폰 소리에 매료돼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네.
3: 특유의 인간적인 음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 아.
3: 그러다가 재즈를 접하게 되었는데 재즈는 정해진 틀 안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기보다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매번 다르게 연주될 수 있고
2: 그쵸.
3: 연주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듯이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즈를 계속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매력 때문에 연주를 거의 한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0: I've always loved popular music, so I initially chose to major in 실용음악. However, in a society like Korea, where so many people like sing well, I began to wonder how I could develop a unique artistic identity. That question led me to jazz. The learning process has not been easy, and even now there is still so much more for me like to discover. But the more I practice, train, and study, the more I feel that jazz is shaping me into a more distinctive and expressive artist.
4: For me,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vocal pedagogy and focused on the field. As I started performing, I naturally grew closer to jazz. At first, it felt quite intimidating since I tend to be more structured and found improvisation challenging. However, I wanted to face that weakness and expand my musical range.
2: I see.
4: Thanks to the opportunity

0: 활동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산에서 좋은 음악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1: 네.
0: 부산에서도 충분히 수준 높은 재즈 공연과 좋은 음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 For me, I reckon Busan is a very inspiring city for both experiencing and creating culture. It brings together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it naturally influences my work. That's why I chose Busan.
3: I was born and raised in Gimhae, so although Busan is geographically close, it felt like a distant city to me when I was young. But these days, I find myself like visiting much more often because of the gigs. In practical terms, choosing Busan has been the best option while staying close to my hometown. However, what I've come to realize through collaborating with many musicians here is that there are so many warm and genuine artists, people with hearts as embracing as the sea that surrounds the city. Working with them has been a truly joyful and enriching experience. That's why I chose like Busan.
1: Thank you for sharing all your interesting stories here in Busan. I'd like to ask one last question. What kind of jazz scene do you hope to see here in Busan going forward?
0: 앞으로 부산에서도 재즈가 좀 더 일상적인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는 장르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공연장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음악가들이 부산을 떠나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좀씩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흐름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언더마이크 메이드 인 부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Thank you.

0: 전람회의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난 네 얼굴에
1: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것
0: 조명 때문에 한

0: 아직도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탁급식과 도시락 전문기업 더 좋은 푸드에 맡겨보십시오. 운영비 절감 효과 확실합니다. 식대는 협의 후 맞춰드립니다. 지역 부산 경남 051-784-0877 051-784-0877.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The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8:00

0: more Greeks to the World. BEFM, Busan Yeobangseo.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0: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2: 영어 하이소.
3: Excuse me, can you help me get a taxi? I'm in a hurry.
1: 아이고, 트렁크가 억수로 크네. 택시 탈라고요. 공항 가는 갑지에. 좀만 기다려 보이소. 내가 얼른 택시 잡아줄게요. 택시! 택시요! 국제영화제도 끝났는데 와 이래 택시가 안 잡히노?
3: Oh, thanks for helping me out. By the way, what's the base fare here?
1: 베이스? 베이스가 뭐고? 아이고 그런데 택시를 꼭 탈랍니까? 택시도 이래 안 잡히고 비싸다입니까? 비싸요 비싸.
3: 비싸다? Does that mean expensive?
1: 예예 예. 그러니까 이거 택시가 좀 비싸요. 뭐 그래도 빠르기는 하거든요.
3: The bus sounds cheaper. How often does that come?
1: 버스 그거는 잠깐만요. 보자, 여기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보자. 아이고 저 금방 지나간 저 9050번 버스네. 저거 타야 가는데. 잠깐만, 저 보자. 또 다른 버스가. 아이고, 저건데 또 지나가뿐네. 저거는 3시간에 한 대 오는 긴데. 아이고, long hour.
3: What do you mean? Well, my flight is about to take off soon. If I can't catch the bus, I have to take a taxi. But how can I get a taxi? Is this the bus I'm supposed to take? Can I get to the airport on this bus?
1: 아이고, no. 이 버스 아니라요. 이 버스는 공항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아이고, 뭐야 모르겠고 일단 내가 타야겠다. 미안한데, I'm sorry. 내 먼저 갈 테니까 좀 기다려 보이소. 먼저 갑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영어로 뭐라고요?
3: What's the base fare? What's the base fare?
1: What's the base fare?
0: 대중교통 요금을 말할 때 fare이라 하는데요. 버스 요금은 bus fare, 지하철 요금은 subway fare이라 말합니다. 택시의 기본 요금을 뜻할 때는 기본, 가장 낮다는 의미로 base를 붙여서 base fare이라 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What's the base fare?
3: What's the base far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Japan, Busan, Yeobanz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